이사가 대비산이고 기회 드는 거 없는 거 비용 지원단이 막 니스트나 시베직 미닉 위 에스 파웨반 미나와 이나비다 웨드 다핀 나케 웨니면 자권 기기셉 닝가 비용 지원단이 막 니스트나 신니 윈 미닉 위 에스 파웨반 비산고 웨니면 자권 아니 오나크식 미나와 미스코시 비잉 와봉 위사가 데미다 소시샹고 스드시 미닉 위 에스 파웨반 니데카 데카 방기인가 이킷 Brandon Westman, guys, you're going to take him as a congig ship. We are going to go away and go music. Couple of him is awake. We buggy ship. Ningabi on Uyon Dani, Munchigon Eastern Ashini, when Minikuji is power. Bakwa, Bung Brandon. What a pay cow, cause sing we enemy is a congig ship. Give it nung up to Ningabi on Uyon Dani Muk. She go Eastern Ashini, Summonic, we is power. Bun. Missy Way Manitoba Gawi is your way. Bucking on down my way. Give us in Jigan and on NCIFM Radio Network. Mo Bandy, Umagi, Tom, I cheated me right out of you.